0: 꽃 들을 차야 되겠죠, 아래? 들려야, 아니, 켜란 가다. 순진이도 뭐, 데코는 이때, 광배, 켜란 게, 아니, 가서 우리, 니두기. 딴, 뇽아 차야 돼봐. 진짜 들려야, 아니, 차도 한, 근데 가두고도 와. 상당하시도 와. 아니네, 켜란 게, 아니, 숭어, 네. 딴, 그냥 뒤집시. 대네, 림바 찍려야, 우마배 나라, 아니, 치중, 미시바. 넘지게 따와디 최기담의 라과지를 셰시 순지 이동이 되거나 최기담의 라과를 셰시 대입장라 애니 남배 되네야 섭도 치니 애니 송어시를 전도 못주고 섭도 마세베 진버태야 대말 못주고 셰니 송어야 직시 따 우먹어 룩지기 아니 시 송어다 난 진버 그게 이하와 마치로 셰니 니가 너 가다 애니 니가 쇼를 딱 갖다 치 숭어 치를 던지고 막아 치를 던지고 샤 이 교양 좀 누가 아 치리 선전배 선전받아 내조적 우머랑 유배 치를 던지고 뭐 주고를 쓰대야지 치준 딱든 자연이다 그게 많이 배 인상 단지 수진 차지 참이 이번 인도 산에 된대가 산에 자연 인도 산에 그 니 좀 해봐 차체 아니 연아 니 그거 지 시부로 샤바 인도 산에 그 자연 많이 보이는데 다 매버렸습니다. 자연도가 되지 그래. 개들 딱고 뒤 잡아있나? 난 즈버를 사시잖아요. 또 즈버 계지 참이 샤나 대보여 말이. 그 유일 때는 샤고 그래. 치송어 차올 때네 차세 여번 넌신 차올 때네 샤고야 넌신 제네 차토모 때네 차지 참은 올 때네 샤고가 넌신 난 즈버 때야 균투니 연대 보신 듯하네 즈버 계지 참이 연구 말이. 근데 이번 인도산에 균투비 때네 그 가서 그래 샤고야 지금 인도산에 치중을 최대에, 차지 차라 때네, 따오지, 용초도 와스. 자, 근데 이르산에 치중다, 난 즈바니가로, 연어 연염, 맨은 맨염을 와스. 자, 근데 이르기 여와 체크 좀 민두스. 근데 가다 연이, 도도, 지금 즈바, 가서 우리가 이르 때네, 지 디도 소화 용대발이야. 근데, 거기서 그게 차단기, 뭐야, 년부지, 년부땡하로, 육세미 누가 와스. 그래서, 니 내버려 줘, 정설이. 어, 디디가 타네, 쟤니. 다 쟤도 쟤 뭔 유튜브에 똥, 쟤가 다가지 손님이야.
1: So this is how the Yogacharya school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In contrast, the Madhyamaka school, the middle way school, develops a different rea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they would read the Perfection of Wisdom scriptures as being literal and accept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statement that all things and events are devoid of any intrinsic identity and intrinsic existence. So they do not make distinctions between subject, the consciousness or the mind, and the object, the matter, and the objective world of external reality. For example, one of the texts belonging to the Perfection of Wisdom class is the 100,000 verses on Perfection of Wisdom, in which we read explicit the qualifying term that things and event do not exist in the ultimate sense or on the ultimate level. So this qualifying expression on the ultimate level or ultimately is explicitly found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 itself. Therefore, the Madhyamaka school maintained that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re literal, and by their statement that all things and events do not possess any intrinsic reality does not imply that nothing exists, that all things and events are non-existent. This is not the meaning of these scriptures. And and furthermore, they argue that the mind-only school's rea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 is flawed because they make unnecessary discrimination between the nature of reality of the external world and also the nature of reality of the internal consciousness or mind. And although as a result of reflecting upon their understanding of the rejection of the objective reality of the material world, one can reduce the force of strong attachment and aversion to the external objects. But given that they do not extend the same argument to the internal world of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and they have simply no effective method of addressing and overcoming attachments that are directed towards the internal world of experience, such as experience of joy, unhappiness, sadness, and so pleasure, and so on. And within the Madhyamaka school, there are, of course, some who go to some extent with the Citta Matra school's understanding of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and they have simply no effective method of addressing and overcoming attachments that are directed towards the internal world of experience, such as experience of joy, unhappiness, sadness, and so pleasure, and so on. And within the Madhyamaka school, there are, of course, some who go to some extent with the Citta Matra school's understanding of the

코랑 그 내로 두 번도 무슨 걸로 샤이브 요래. 수 코랑 코랑 게베 마랑으로 능수 따가라 전지 인으로 따가라 전지 코랑 게 인으로 따가라 이모르씩 로리아 샤이르 자네 코랑 코랑 게 내로 두 번도 무슨 나이브 요래. 코랑 코랑 게 내로 두니 예바이나 코랑 게 내로 통해 로리아 수크랑 통고 수크랑 게 내로 터도 통해 롱올리아 수크랑 통고요. 수 시장코는 내고 요래. 나도 미네버드 세브도 와. 진짜 파시는 것도 스타드전 시장권 파지 유저상사 매듭 차이도 와. 그래서 니네 이마 인도산에 다 코라 코랑 내로 수트베 떠. 가서 코랑 이제 원이 주베 떠 왔잖아. 제가 코랑 코랑 떠 뭐 뒤에 매매 채. 랑도스 코아 뒤에 매매 채. 나 자자 왔다 숙 떠 뭐 왔잖아. 숙이 땡기 뚱이디 Sukora, Kora, the Nilus to be a tongue, Chirana, Nashi, Tendin to Medeva, Kora, any Mingawang, Yazashima, Tendin to be a tongue, Sutoma

파바시레 브라진 데스 메시 오스노 자 하라제도 아야 베자 세다가 이제 브라진 거 마마에 소도 그들 세 파바시레 반지 모두 지바시 좀 하다 보죠 그런 좀 만들 자 알아 이제 받아 주는 데 잡아 미안 잡아 이제 시계 때 그 메시지 뭐라 말아 가지고 너는 이제 안 가지고 그런 거 좀 이제 좀 받아 보자 말아 너무 받아 가지고 좀 내 좀 이제 나도 되게 이제 잘 받아 줘 보라 좀 내가 자 만나네 이제 이런 거 무슨 얘기지 저거 내 좀 내 이제 이런 거 좀 무슨 얘기지 내가 자도 좀 내가 좀 받아 줘 이제 좀 해서 만나는 데도 좀 해서 좀 대상 내가 말하지 모두 전에도 담으러 간대 대방문도 장례제도 전에 경험 한 번도 그런데 가라 와서 통과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거 하고 가자 근데 뭐 무슨 저도 보다 양대에서 사람 잡아 가지고 저거 등에도 가지고 대도 가지고 내가 말하고 저때 내가 이제 너를 보지 않고 많이 말아서 주제 좀 된대 가라 와서 좀 저거 좀 내가 리스 좀 내가 되지 잡아 가지고 마음 보고 선지 이제 아니 왜 잡아 잡아 좀 말아 말아 해야 다음에 잡아 진이 이제 배한다 보다 진이 잡아 가지고 말아 잡아 가지고 뭐 말아 말아 저거 되면 잡아 진이 병도 대봐 我真的在这里说真的这些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么什

0: 루시 이제 좀 루시 이장 좀 해주라 라고 저 내가 받아 시대 지금 해도 나 제라 방아 제라 소만 마시 자베랑 그 온도 좀 받아 내가 나도 루시 해 맞아 좀 루시 맞아 루시 하나 루시 해 맞아 아 저기 다 왜 나 저기 삼바 삼바 신비도 루시 해 삼바 제는 말아 방아 나 말아 방아 도 왜 저기 삼바 제가 자고 소라 야 민이 삼바 제가 좀 부담 안 주다로 안 주다 삼바 제가 좀 Chalamina Basamatama Susamabalamina Basamatama Susamatama Samanaba, Hanibatin, the Venetian Japan, the Gazo, Susamas, Kalamina Jimas, Hawashi, Sonsu, I am a joke. I just about the last gentleman, but you can get it in my thought about some gentleman, which I can't imagine. Some Yakamaja, Kadal, some Yasamaja, the money, Jamaba, it is not to a digging Shabani, and the Basuma, then but that's The money, I am a man. 상 제비에 주다 가야 말아 봐라 근데 예세바 강 말아 봐라 상 제비 가야 지 여기나 예세 마음 내지 아마 제 지고 이제 마음 듣나 예세 말아 좀 말아 봐라 상 제시 도마 제가 줄 제 눈물 좀 하자 그리고 대다 제샤베 아는 마음 말아 봐 주도 말아 봐라 상 제비 제 가야 매 예세 마 아마 제 말아 좀 말아 봐 마음 듣나 예세 말아 좀 말아 봐라 상 제가 오시 도마 제 눈데 노데 지나 아주 내 지샤 마 제 좀 하는 양도 되지 제응나다 이미지로 양으로 좀 한가시기도 예를 말하자마자 우리도 산지에 대해서 명도를 주고 뭐라 도마 산지에도 제산나다 로베데 제산나 아주 대중 사회 강은 명도를 주고 뭐도 산지에 주제 아니죠 아주 대중 사회 조강 뭐도 산지에 밤 도마 산지 마야메 좀 마야메도 되는 데 이제 뭐지 도마 산지에 주시 그래서 도마 제제 좀 나 도마 제제 뭐 있는데 되는 어제 도마 산지에 주시 아 잡아라 이제 인도 변화 주시 메뉴 대신 루트 뭐 좀 뭐 나도 말 주에 도마 산지에 대중 사회 주미 루다 대신 루트 뭐지 什么的，这些那些个流氓，这些不知道从哪里来的，有啥联系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就留这么些， 기도 나게 제고 반노마 두보시 산대야 디지보시보도 되시나 아시고 반노마 시고도 되시는데 너다 고바가 신세 성제 아지데 다시고 반노마 너마제 자와야로 되도 바가지 되기로 세나만 다음에 맞아 놓은 다음에 거시 먹었네 제자베라 좀 와도 산제 이제 말아 좀 와도 산제 이제 교회 산바 산바 참고시 좀 라디오 디싱도 좀 같이 자바라 세 예장하냐 말아 주고 좀 되듯이 좀 那几把石头就往他们街打我，我就不听清楚，还不知道，一直把我打完，真你妈的，就把别的那些妈老多，也不知道，一直打我们家老多。今天这些疙瘩嘛，这些这些那些，全部都倒卖，一直把倒完，没家的，好多就把这全部都倒卖，一直把倒完，就那，乱七八糟把这些，就那地方，全部都倒卖，一直把倒完了，没钱，我那今天这些，那我老弟，那什么的，哪有钱的？今天这些水果全倒完，全部都倒卖，一下吧，看到我们家了，这什么地产，这就把地产，看到多看到俺老叔子，看到这些，我老弟都说不得，就我在那，就我在那，俺没有生意，俺没生意了。爹妈，爹妈，恁去接个村里先把咱妹妹弄不到，先妹弄不到，这个事情都也不知道吧？你就把他，先不知道，先不知道，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直接在早晚没事，先不知道呗。就把他弄不到，就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把他弄不到，就等于讲嘛，我们这么些做那么些东西，做那么些什么什么吧，就是马上要去那么这些打，那么就叫我们吧，说吧，怎么怎么定些事，怎么怎么，前面这他妈把他妈把这东西都就是他妈从那你朋友说说我们家伙在他妈的就说，兄弟，又是他妈从那你朋友说说我们家了，那个他妈的做的用说说我们家，我们现在说说我些家伙，然后就看到了，写这个东西下面，学他妈钱，他妈想怎么学，怎么，那我这多些在那这些，没什么东西没就，那老师我在那，这没什么的看什么就，反正就嘛准备起来，那就叫完了，就嘛都嘛就三个就完了。就是你把你们搞了去，反正做这么经营，那再多经营也罢，这当这本来就是说那什么这，啊，这点经营嘛，都是那就是说的，我你他妈的就是说这咱老说，没事说他妈的，现在兄弟，我再多他妈一说些什么，跟他兄弟，这些多他妈一说些，还没多来多，那我兄弟在搞这多他妈一说些什么，跟他兄弟跟多他妈一说些，还没多来多，那个再见再见那个多他妈一说些，刚他妈的说嘛，这不能，这不他妈的，那多他妈一说些，就我提什么了，提什么东西，什么这些，他妈这些，刚。什么的，干嘛接不了资金？俺这边什么的，咱做什么做什么，真行！谁叫我在家在家在家在家，今天你干嘛？星期七八去了，今天礼拜怎么聚会了？我今天这边礼拜怎么送吧？这这妈妈接吧？这什么在那礼拜怎么谁接我？今天这接干什么了？这礼拜怎么你的产业的全，你就怎么的这样七八十多钱嘛？怎么接送了？就我干嘛了？行。一个多等一下，不要多把送过去。一下别中间多打数，多把送过去。那这样，他们没把烟，他妈的就是嘛。中间那他妈的，是吧？你们老子这什么的，这这边啊，多打把康松吧，那打嘛去吧。一这边什么那多打把些，有钱的干他妈的，这你这垃圾怎么他妈那样打过来？啊，就呗，那就他妈这些嘛，咋打嘛咋？这个七八十的，今年去做多些嘛，那没那边去不咋我。啊，这今天那我就不做多些，做多些什么的，这些没把那个今天没送的，啊，那就是不做些，做多些什么，啊，那工资怎么，啊，那就人家看我都没钱，他们看我到把那什么钱都用钱都花在什么，你说你忙那些，忙那些嘛。你要那谁不知道？就把他妈天天在那么长忙老忙工作，就把他现在干点那么多，平时在那什么嘛，没什么嘛，他妈就多提钱，就那样，他妈多，就那样，他妈都没他妈提钱，他妈的，就那样，他妈都他妈谁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妈他Ilisi ilisi menisi menisi benaya benaya nama bawah petang perti petang yang perti ilisi menisi menisi suri di usir buaya soal di zaman mati yang jadi mati jadi macam mana yang macam itu amma ya dama itu perbawa itu dia kata orang dengan dia orang dengan dama semua itu amba saya sudah semai mana pelaya baca saya sudah nampak di zaman bawa suri semua ini membawa nampak masa waktu masa waktu masa zaman itu masih dengan ha ha ha ho然后那时候大家都不是慢慢都不是的马上马上
1: 这是的那么不是浪漫社会阶级君主差别多可以能去信息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